touching girl. 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make sure 너 결국엔